신다 맥혀서야 심이 타야 맥혀서야 라우라네 아까 쿠네 깊이 라우라네 아까 신나 테라스 누야 토브 신나 테라스 허이 신나 라우라네 아까 쿠네